0: que no para. The mid-range, drop the bass. Play 97.9 FM. Dale play.
1: 땅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